0: 땅이 화나기사. 아, 사람 멀리 독사나기사 꼭꼭 비루나 기사 꼭기가라.
1: 갈론타타 수마타와 고사생가 아니 대 컴퓨터 게임 기사다이.